0: 하셔야 내 부세종미다.
1: 수태야 사디 천이시 사드 버지다가. Station Kips FM 98.3 MHz.
2: Kips 98.3 FM, your companion.
3: Kips 98.3 FM, ma, pulwa mechi deki paschim mahakali samaka lobha.